0: 저희 그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은 약그 해외 포함해서 2,300명 정도, 기업 가치는 저희가 한 3억 달러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1: So when we think about how we can encourage people having more children, the government recently they limited working hours to 52 hours, and most of the firms they have to follow the rule. However, the working hours is far longer than any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being able to have mor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childcare.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consider for both corporate and the government in terms of how they can actually encourage younger people to have more children, giving them time for care for their children.
2: 단축근무랑 휴직 제도가 없었다면 아이를 낳는 걸 고민해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단축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직접 케어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3: 기다렸다.
0: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는 우리가 1계급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셋째 자녀, 뭐 자녀를 많이 출산한 사람들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인사에서는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제도이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표했었고, 이거는 우리 나라가 지금 짊어진 숙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이다라고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입 시기에는 좀 그런 얘기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회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그리고 이런 그 자녀 낳는 거에 대한 국가적 영웅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회장님은. 영웅에 대한 대접을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2: 생각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겠지만 그 혜택을 받고자 셋째 아이를 낳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저 남편이 좀 육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힘들어서인지 셋째는 낳지 말자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슉! 오! 최고!
1: Just looking into one blog talking about radical feminist event in South Korea. So as you can see here, they were saying, "I just want to live by myself," or "I'm born not to marry," or "I had enough men already," or mainly they just wanted to respect themselves. In Korea, having child in out of marriage is not really socially accepted. That means also eventually they are not gonna have children in their life. We did a study around the stratification of reproduction among women in South Korea. What I have noticed, there was a huge kind of backlash coming from women, young women, especially talking about the government, talking about fertility rate. I do believe that this movement has become a social phenomenon. So, for example, when you look at the latest data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aged 30 to 34 who never marry has tripled.
4: 성별은
1: The current generation's attitude toward life and marriage is very different compared to the previous generations, especially for girls. They prioritize more of their self-interest and their career development rather than becoming a mother in their future. They wouldn't care whether the lower birth rate will go or lower in South Korea, but what they do care is about.